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솔민의 별이 지지 않는 밤, 태아의 너 없이도 괜찮은 척, BBH의 내 나이가 벌써 정해 주셨습니다. 태아의 노래는 노래가 찾기가 힘들어서 태아의 다른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AI 노래들 같은데.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흐림이네요. 대구랑 가까운 경산인 여긴 내일부터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요. 오전이든 오후든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들이 밥 잘 먹고 잘 있네요. 저도 밥 3끼를 안 먹는데 아들 밥 3끼 주는 것도 힘드네요. 잘 먹다 안 먹다 버리는 밥들 합치면 제가 먹는 밥 한 끼는 되겠어요. 그래도 크게 아픈 거 없이 잘 놀고 잘 웃고 하면 그걸로 된 거죠.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흐린 아침이군요. 저희 쪽은 쨍한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인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 장마 같은 장마가 별로 없었잖아요.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다니까 기다린 만큼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이 밥 챙기는 일이 정말 매일의 숙제인데요. 잘 먹을 때는 뿌듯한데 또 날은 안 먹고 먹다 남기고 그러면 괜히 속상하고요. 그래도 뭐 아픈 데 없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으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 하나쯤은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서인국의 겁도 없이, 이창섭의 거짓말에 반대말만 할게요. 이승철의 우린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래저래 좀 어수선하네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어수선한 날에는 괜히 마음도 같이 분주해지는 것 같죠. 그래도 이렇게 잠깐 짬내서 방송 들러 사연 신청곡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생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해야 할 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가면 좋겠네요. 뭔가 어수선하면 예, 괜히 예, 이래저래 부산에서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먼저예요. 조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세젤 예단 단미님 방송입니다. 단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도경수의 팝콘, 한울의 행복해져라, DK 별이들께 정해 주셨습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신기할 만큼 선선하네요.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 기분이가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방송 늘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목요일이 됐죠. 한 주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들어서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요 며칠은 한여름답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되던 더위가 잠시라도 한풀 꺾여주니까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고요. 그 일본 쪽에 발생한 그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북쪽에 있던 고기압을 끌어내려서 지금 우리나라가 열돔도 사라지고 그래서 시원한 거라고 하던데 아직 말복도 안 됐잖아요. 원래 엄청 더워야 될 시기인데 아마 그 영향이 좀 사라지면 다시 좀 더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도 해야 할 일들 남아있겠지만 너무 힘주지 말고 하나씩 차분하게 하시고요. 비주맘님도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끝났어, B1A4의 솔로데이,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니, 밀려있던 일들 다 처리했더니 좀 무리를 했던가 몸살이 제대로 와버렸네요. 출근 못해서 중요한 사항 메신저로 보고받고 의도치 않은 재택근무 중입니다. 조금 이따 병원 가서 수액 하나 맞으려고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감사히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네, 밀린 일들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모양이네요. 일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쉽지가 않죠. 오늘은 출근까지 해서 무리하는 것보다 재택으로 쉬어가는 게 참 잘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병원 다녀온다니 진료 잘 받고 수액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만 수액 한번 맞았다고 바로 괜찮아지려고 무리하지 말고요. 오늘은 정말로 푹 쉬는 게 좋겠습니다. 밀린 일보다 건강이 먼저니까요. 오늘 하루는 방송 들으면서 일 생각 잠시 내려놓고 몸부터 잘 돌보면 좋겠습니다. 얼른 컨디션 회복하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신청 사연 행복해자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BM의 그립다고 말할까? 준의 한 번만 더 안아주어 정해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아침부터 부지런 떨고 있어요. 배추김치 하려고 소금에 절여 준비해 놓고요. 엄마가 보내준 마늘이 너무 많아 썩고 있길래 까서 냉동시키려고요. 언제 다 깔지 막막하지만 방송 들으며 일하다 보면 금방 하지 않을까 해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김치 준비에 마늘 손질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인데요. 특히 마늘 까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이는 느낌이던데 방송 들으면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꽤 많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늘 다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신 만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한 주의 피로가 조금씩 쌓이는 때라 오늘 하루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일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도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일교차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을 오늘 서두르지 말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남은 목요일도 좋은 일 하나쯤 꼭 만나시고요. 내일 아침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숙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 수입사,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at's right.

Maddie.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창문을 열어보니 피부에 닿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어느새 입추가 지나고 숨이 턱턱 막히던 더위가 물러가며 계절이 조용히 다시 다음 걸음을 옮기네요. 작은 바람 한 점에 왠지 모르게 크게 한 시름 놓게 됩니다. 아, 결국 끝이 나는구나. 마치 캄캄하고 어려웠던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 것만 같아 깊은 안도감이 드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겠죠.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벅찬 일들도 묵묵히 견디다 보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 어깨를 토닥여주는 날이 오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 공기는 어떠셨나요? 기분 좋은 선선함 속에서 오늘 하루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텨냈다고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네, 너무너무 덥다, 죽겠다, 숨이 막힌다, 그랬었는데 정말 마법처럼 날씨가 변했어요. 시원합니다. 제가 아이스 커피를 내내 마시다가 어제부터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거든요. 어제 아이스 커피가 있었는데 그 얼음을 보는데도 좀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요즘, 여러분들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이시아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더위가 한풀 꺾여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진짜 다행이죠.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좀 끝을 알수 없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 그리고 좀 한시름 놓게 되는? 네. 그런 날씨가 왔어요. 아, 근데 너무 불안한 거죠. 이렇게 좀 지금 좋거든요, 저는. 아, 이 좋음이 빨리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예,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하는 일도 아, 오늘 좀 한가한데?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늘좀 불안한 거죠. 아, 시원하겠죠? 이제는? 이시아님께서 청해주신 곡, 김수영의 버블, 그리고 WSG 워너비. 네, WS. 아, 이거 맨날 틀었었는데, 오랜만에 틀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입에 붙지 않죠? 어마어마해. 두곡 함께 했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담미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난 제 방송 때, 네, 사연 안 주시고, 점만 찍고 가셨잖아요? 그때 휴가 가신 건가요? 휴가도 다녀왔고, 다녀와서 후유증도 심합니다. 거기에 몸살까지 심하게 와서 지금 수액을 맞고 있어요. 맞으면 좀 낫겠죠? 글쎄요. 뭐, 필사마님도 아시겠지만, 수액 맞는다고 낫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수액 맞으러 왔어요. 뭐. 근데 그런 거 저 별로, 예. 공감도 잘안 되고. 그게 효과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라, 예. 개인차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좀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전해드리는 곡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아, 요즘에 조금 선선해지니까 너무 더웠을 너무 더웠을 때도 놀러 가고 싶었고 계속 놀러 가고 싶은 중인데 요즘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네, 좀 더 그 마음이 강렬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아닌가? 그냥 일이 하기 싫은 건가? 와, 왜 이렇게 출근하기 싫어요? 진짜 여러분, 왜 이런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제도 아, 진짜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내가 지금 이 저기 정문을 통과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아,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휴가 가고 몸살 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쁘네요. 나스럽게 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할 말은 많은데 바쁩니다. 힘내봐요 하셨네요. 그래요. 힘내볼까요? 아닌데 30년은 아니죠. 30년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대화방에서 주부왕님께서 아유, 30년 하셨으니 인정, 도망가세요 그러셨거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30년은 아니지만 오래 하기는 했어요. 저는 졸업하고서 바로 일을 했거든요. 그 옛날 라떼 말이죠. 네.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지금도 그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첫 월급은 그, 예, 애기 때 받았던 첫 월급은 굉장히 적었는데,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그때도 그 월급을 받아서 제가 할머니 용돈을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동생을 케어를 하고 할머니가 저를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보낸 시간이 되게 많아요.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다달이 드렸어요.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동생들 한테 어떤 그 약간 그 K장녀? 그렇게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제 동생들 필요한 그 당시에 이제 남동생이 군대가 있었는데, 동생은 뭐 군인이었으니까 그렇고, 여동생도 뭐 공부하고 있고 이럴 때 제가 용돈을 좀 보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러네요. 아주 오래전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부터 일을 꾸준히 했으니까, 맞아요. 도망가도 될 것 같긴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네요. 오히려 요즘 더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아, 그렇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뭐 요즘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이런 지가. 제가 언젠가 멘트로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자주 했었죠. 언젠가는 단미님 하면 제가 대답을 안할 수도 있다고. 제가 단미인 걸 잊어버려가지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기억력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어제도 일하다가, 아, 내가 진짜 이 정신머리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또 푸념처럼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나스롭게 님께서 배너의 곡을 청해 주셨거든요. 진짜 지난달쯤부턴가 계속 배너의 곡을 틀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배너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근데 나스롭게 님께서 이렇게 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생각이 났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청해주신 곡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바쁜데도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고, 잊지 않았다는 것도 고맙고, 예, 하늘호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근데 매일 듣고 계신 거죠? 늘 함께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꽁치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선풍기와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니까 좋네요. 단미님, 즐겁게 방송하시며 시원한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네네네네네. 시원한 오전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이 엄마님이십니다. 담인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들지 않을 것만 같은 하루입니다. 제가 거의 다 아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하는데요. 아, 거의 그럼 독박육아? 힘든 것도 있고 스트레스라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힘든 건 이유식을 만들어서 힘들고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오 우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저도 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큰아이 때는 그냥 분만휴가만 받았었고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90일이었는데 분만휴가는 90일이거든요. 90일 딱 하고서 바로 복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분만휴가만 하고 육아휴직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후에 뭐 다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썼었는데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을 할 때 저는 뭐 교대근무를 했었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거의 저희 친정엄마가 좀 젊기는 하세요. 물론 제가 장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일찍 결혼하셨고 결혼하고 바로 이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간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늦둥이냐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저희 친정엄마를 잘 따랐죠. 아마도 이제 제가 잠도 자야 되고 일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 맡아서 키워주셨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쉴 때나 이럴 때 또 아이를 보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스트레스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리고 저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 아니 너무 그냥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기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시니까 와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네, 존경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뭐 저도 엄마지만 존경해요. 다행히 하늘호수를 만나고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음악으로 힐링하고 위로받고 즐겁게 즐기고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늘 하늘호수에게 감사하다는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정인이 엄마님께서 그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뭐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음악으로 힐링하고 뭐 뭘로 힐링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좀 비슷한데 그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네.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존경하니까 음악 전해드려야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대에게 줄 선물로 노란 국화를 샀습니다. 하얀 겨울엔 어울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꽃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 멀지 않은 봄이 오면 그땐 노란 국화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왔다고 화를 내도

가사 내용이랑 딱 맞네요.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딱히 뭐 하지도 않았는데.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달빛사랑님께서 12시부터 방송 이어주십니다. 신청곡이 너무 밀렸어요.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미구구님께서 신청하면서 오셨어요. 이 노래가 그렇게 사연 많은 노래인지 몰랐어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고 알게 됐어요. 진짜?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해 그래요? 아 진짜요? 이 노래, 이 사연은 워낙에 오래돼서 아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렇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긴 곡이에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제가 선곡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해져라님께서 단미님 굿모닝입니다. 엄마가 애써 농사지은 마늘이 다 썩기 전에 냉동시키려고 마늘을 까고 있네요. 아 그쵸. 너무너무 귀한데 네. 얼른 냉동시키셔야죠. 2시 전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 들으며 열심히 마늘을 까볼게요. 네, 우리 행복해져라님 뭔가 좀 여유 있어 보이세요. 매번 시간에 쫓기시고 바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 있어 보이시네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도 다녀가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센치신님이세요. 단민님 안녕하세요. 며칠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새벽에는 추워서 이불을 꼭 덮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 며칠인가? 그때는 극세사 이불을 덮을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갑자기 아플 수가 있으니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방학 기간이라 집에서 쉬시는데 점심 메뉴로 비빔국수를 해주시는데 저로서는 좋기는 하지만 국수를 10일째 먹고 있으니 조금씩 두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한 고민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메뉴를 매일 드셔보셨나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겠죠? 맛있게 드셔야겠죠? 점심을 먹고 몸이 찌뿌둥해서 사우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단미님도 방송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러게요. 국수 얘기했더니 대화창에 국수님이 나오셨어요. 아, 저는 왜 이게 다 재밌죠? 사연도 재밌고 대화창에 국수님이 나오는 것도 재밌고

요즘은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출근하고 하루 종일 옷에 대한 생각과 제작으로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잠깐 휴직이었던 시간으로 TV 시청 중에 한경 아르떼 토마토 클래식 채널을 보면서 현악 오중주 연주나 오케스트라 협연을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왜 나는 저런 재능과 아름다움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문득 자주 지나갑니다. 물론 저 사람들은 수트 제작 기술은 없겠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재능과 아름다움이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기술과 밥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옷을 만드는

입는다는 건 그 옷을 입고 행복해할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기술과 밥벌이에요? 아니죠. 물론 제가 만드는 과정 자체가 팍팍하고 힘겨움이 있어도 작게 느끼는 성취감은 물론 있지만 자꾸 자격지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첼로, 비올라를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와, 클래식과 의상 제작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이 넘쳐납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미지 상상력으로는 단미 언니가 드레스를 입고 첼로를 연주한다면 제가요. 정말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단 그 멋있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첼로를 첼로나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단신이다 보니까 드레스를 입으면 좀 시선이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고 그렇다면 두 번째 굉장히 높은 굽 위에 올라타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시선이 툭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피곤하겠다. 어떤 그 산 위에 올라선 느낌이니까 다리가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 역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예, 좋게 봐주실 수 있지만 그냥 자기가 가보지 못한 길 그리고 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재봉틀 고양이님께서 가진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기술 정말 너무 부럽거든요. 특히나 저도 옷을 좋아해서 예. 옷 입는 거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특별하지 않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술이나 밥벌이는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비주맘님, 이제 가을이 되려나?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저도 어제 그 생각했는데 하늘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또 자연을 아름다워하는 사람이라서 하늘이 예쁘고 산이 너무 예쁘고 맞아. 산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그 후배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후배가 많이 어린 친구거든요. 브로콜리를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저는 브로콜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왜 브로콜리를 안 먹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브로콜리를 먹으면 뭔가 그냥 산을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분명 그 브로콜리의 식감이랑 맛이 싫다는 표현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산이라는 느낌이 들어?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인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그작 제가 다 먹었거든요.

가을은 선선해지니까 더 좋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도 예쁘고 그 계절마다 보이는 나무와 꽃, 그 고유의 아름다운 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더워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나무의 색이 또 보인다고나 할까? 제가 강원도에 사니까 산이 많잖아요, 또.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제 그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네, 제가 산을 다 먹었어요. 가을이 온다는 사실에 살짝 쿵 설레어 봅니다 하셨네요. 청해 주셨던 저 코르티스의 곡을 제대로 들은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긴 친구들이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던데 사실 잘 모릅니다. BTS 좋아요, BTS. 저는 지민님을 참 좋아합니다. 에이, 제가 너무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곡 리샌네의 고백 주파수 남겨놓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 다빛사랑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따스한 말하는 사람, 위로의 말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 예쁜 글이죠? 마음을 다스리고 아프게 하지 않고 따스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도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위로를 받거든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한데요. 지금은 약간 더워지고 있어요. 그죠? 3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요. 저 밥씨의 여인인 거 아시죠? 만나게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배 볼록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아, 잘 먹었다 배 통통 두드리고 반찬은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요즘에는 깨구리 반찬 없다고요? 옛날 사람이 깨구리 반찬 찾는 거라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네, 우리 단미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하신 단미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사랑스러운 방송, 예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도 이쁘게 사랑스럽게 하는지

닮고 싶습니다. 참 그런 면은 참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방송하면 방송 들으면서 너무 예쁘게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뚝배기 깨지는 소리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쁜 사람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담미님께 수고하셨다 인사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담미님 이 시간 이후로 오후 시간은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 내과하자 그리고 나랑 사귈래 인피니트 틴탑이 불렀죠.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비어네이프의 솔로데이,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이렇게 두 곡 더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신청난 올라왔습니다. 꽁치님께서, 베디, Don't Cry? 뭐래. 베릴스잇이라는 곡, 처음 듣는 가수인 것 같아요. 바디. 바디 Don't Cry. 이런 가수가 있었나요? 처음 듣는 가수 같아요. 베릴스잇이란 노래, 그리고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그리고 다이아의 우우라는 노래,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점심시간이네요. 주방에 해동 중인 것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고 국도 냉

냉장고에 넣어두어야겠어요. 좋겠네요. 달빛사랑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그러셨어요. 요즘에 그 뭐지 그 음식물이 밖에 내놓으면 잘 상하죠. 그리고 국 같은 거는 한번 끓여놓으면 괜찮은데 끓여놓지 않으면 상하고 저도 깜빡잊고 안 끓여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 상해있고 그래서 속상했었는데 맞아요. 우리 꿍치님 참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해동해서 냉장고 넣어두면 안 상하고 그리고 국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상하죠. 주부왕이에요. 저 살림도 잘하시고 참 부지런하신 우리 꽁치님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아차차 저 냉장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냉장고가 넓어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옛날하고 틀려서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위액하는 손이 안 닿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까치발을 세서 저 안에 걸 꺼내야지 되는데 안에 거 꺼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전에 거하고 틀리게. 자랑 좀 해봤습니다. 우리 꽁치님 덕분에 냉장고 자랑했어요. 우리 꽁치님 오늘도 화이팅!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제가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Body Don't Cry라고 했는데 노래를 탁 클릭하는 순간 바디가 아니고 베이비잖아. 예, 무식이 탈론났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가끔가다 한 번씩 예, 무식이 자꾸 탈론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전혀 이해 못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지나가는 걸. 노래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요. Bail You Sweet. 꽁치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모르는 노래 알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2025년도에 그 뭐지? 데뷔한 걸그룹이더라고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께서 천공 남기영 이러면서 달빛 언니 오늘 만났네요. 만났어요. 아이 신나 기분 최고. 귀여워라. 오늘은 아들이 크게 떼쓰지 않고 잘 먹고 잘 놀고 오전 잠 잘 잤어요. 약은 아직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기들은 다 약 안 먹습니다. 죽으라고 안 먹죠?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안 먹어요. 막 이렇게 화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시작이 좋습니다. 해피한 날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늘 해피하지만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보아요. 이지훈의 해바라기, 이혜지의 녹턴, 그리고 진영의 좋아해 아니 사랑해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인이 엄마니 오늘 기분이 좋다니 저도 덕분에 기분이 업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귀여워요. 그리고 늘 항상 밝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그 밝고 맑은 마음을 언제든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정인어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어요. 노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장민, 흑장민님께서 이지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도 좋아해요. 사실은 그때 처음에 그 나왔을 때 그 모습과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참 괜찮아서, 와, 이 사람 목소리 괜찮은데? 이러면서 들었던,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 이지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고요. 신청년의 우리 라스란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위너의 사랑하지만 세븐틴의 홈, 갓세븐의 이클립스. 배고프네요. 한쪽 귀 두고 잘 들어요. 시원하게. 쉬운 거네요. 힘내봐요. 하셨어요. 한쪽 귀 두고 잘 듣는다고요? 한쪽 귀는 밥 먹고요. 밥은 손하고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다. 고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어폰을 뺐다는 얘기죠? 그냥 하는 소리고요. 우리 낯설었겠니?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 알죠? 내 맘 알죠? 이러면서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한 날 하고요. 저는 자몽 에이드 한 잔 슝 보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네, 아주 신나는 아이돌 곡이었어요. 군마하고 같이 그 춤추는 모습들 보면 되게 멋지잖아요. 예, 갓세븐 뭐 이런 분들은 뭐 세븐틴도 그렇고 위너도 그렇고 노래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음악방송 보면서 남자 아이돌이 아 쟤네들은 되게 여자같이 생겼다. 얼굴들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러면서 아 요즘에 태어나면 다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 건가? 막 이러면서 보는 그러기도 하는데 아 부럽더라고요. 시정란의 우리 행복해자라님께서 CN블루의 기억의 온도, 스트레이키즈의 나지막이, 리노가 파트를 했고요. 산들의 뭐라 할까?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방송 들으며 주부모드 중이네요. 엄마가 보내준 마늘 이제 한 반 정도 깠어요. 손끝이 아리네요. 그래도 빨리 끝내놔야 하나라도 버리는 거 없이 야무지게 먹을 수 있기에 열심히 하고 있네요. 벌써 목요일 점심시간이네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가요. 사랑님도 맞점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송 잘 드릴게요 하셨어요. 와 마늘 까는 거 정말 힘든데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리고 손끝은 또 이렇게 또 아려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매운 거 마늘이 조금 맵잖아요. 눈도 시리고 하더라고요. 우리 행복하지는 아자자 화이팅! 빨리 바닥에 모여서 다 까기를요. 마늘 까는 거 지옥입니다. 진짜.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많이 웃고 많이 즐기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노래. 예. 아주 잘 들었어요. 산들의 뭐라 할까. 산들 노래 참 잘하죠. 이어지는 신청곡은 우리 필사마님께서 해주셨어요. 허가객 정은지가 부르는 짧은 머리, 그리고 아이비의 일할 거면 백정의 사랑 안에, 이렇게 세 곡 청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지난주 4박 5일 휴가 잘 즐겼다 싶었더니 결국 후유증이 제대로였네요. 밀린 일까지 처리하고 나서 몸살까지 다 버렸어요. 어째, 왜 아프고 그래. 오늘은 출근도 못하고 수행 맞고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그래도 하늘호수가 있어 심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면서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일할 때는 몸을 잘 챙겨가면서 해야지 돼요. 이렇게 아프면 안 됩니다. 사마님, 잘 놀고 와서 아프면 안 돼요. 더운 날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상상에 수행막관 누워있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마님 아자아자 힘내시고요. 얼른 쾌차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해 주실 건데요.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하신 분은 한병출신님께서 인재범의 그대는 어디에 천고교 하면서 다녀가셨어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또 이루에 아프지만 티아라의 진통제까지 함께합니다.

0: 전화도 받질 않아요. 때로는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1: 네,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옷에서 진행해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날씨가 지금 이제 조금 더워졌어요. 더워진 날씨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양현섭, 윤딴딴이 부른 아스피린, 레인보우 픽시의 호이호이, 부부거래, 바디웨이브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하는 동안 즐거우셨나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정민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란 다녀가주시고 추천해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꾹꾹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양보하며 한 발짝씩 다가가는 마음, 함께하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스럽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장미예요. 우리 달빛사랑언니께서 오늘 원래 방송이 없으셨는데 우리 돌림께서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방송을 당분간 못하셔서 제가 4시간을 하게 생겼으니 언니가 도움방송으로 오늘 12시 방송을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맛점 하시기 바래요. 식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기도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조금 정신없지만 오늘 2시를 출발해서 4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드리 헵번의 오늘 밤 달려. 오늘 목요일인데 벌써부터 달리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네. 바람난 이 선생의 봄나게 달려. 이왕 달릴 거면 봄나게 신나게 달려야겠죠. 네, 두 곡 전해드렸고요. 문가버스의 다이어트는 뇌가 하는 거짓말, 그리고 DP의 수영이라는 곡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처음은 신나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연은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오늘따라 뭐가 영 별로예요? 네, 잠깐 배달 케이스에 문제가 있어서 집에 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잠시 휴식도. 그럼 지금 집인가요? 집에서 휴식, 식사하고 휴식 취하는 중일까요? 네, 오늘 날씨가 해가 지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 목소리가 별로죠. 목소리가 맛이 갔나봐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상하지? 네,

오늘 신청해 주신 곡 리샌니의 프리티걸,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그리고 우리 꼬미남님 좋아하시는 곡 최애나의 네모네모 신청해 주셨네요. 왜 배달 케이스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요. 내 목소리 어떡하죠? 큰일 났네. 네, 여튼 네,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했고요. 이런 날 또 일찍 또 깜깜해질 수도 있으니까 날이 흐려서 네, 밤에 또 배달할 때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0: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1: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0: 괜히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1: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내일이 말복이네요. 그러게요. 내일이 말복이라서 뭐 드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통닭이나 드신대요. 통닭이나. 저는 내일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국수님이 요리를 해준대요. 말복이니까 닭 모가지라도 튀겨주겠죠. 네, 의정부에 닭 모가지만 파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으니 닭 모가지는 주겠죠. 신청해 주신 곡 김수영의 버블 흐르고 있고요. WSG 워너비의 어마어마해 그리고 선물까지 신청해 주신 곡 준비해 드립니다. 김수영 곡이 며칠 전에 그 드라마 무슨 어디 넷플 드라마인가? 이런 역 같은 사랑이라는 드라마 정혜인 나오는 드라마에 OST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드리려고 했더니 신청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중복이라 못 틀어드리고 네, 말복 때 틀어드릴게요.

시아님 혼자 먹기에 치킨 한 마리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요.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몸살 나서 수행 맞고 누워있는 필사마입니다. 사마님 또 왜 아파요? 그래요. 잘 맞고 빨리 캐치하세요. 이래저래 무리를 한 게 탈이 났네요. 여행 갔다 오면 아플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며칠을 알았는지 몰라요. 수행 맞고 밥 먹고 약 먹고 나니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다행히 병원에 아무 일이 없어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환자를 간호하고 봐야 하는 간호사님께서 아프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빨리 캐치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에코노트의 너만 보면 심장이 뛰어, 데니스 프로젝트의 러브 투나잇, 조선힙합의 힙합의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랑 오프닝 곡이랑 두 개가 가수가 겹쳐갖고 제가 난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신청하실 때 AI 가수 신청하지 마세요. 제가 성공 많이 하니까. 제 시간에는 그래요. 신청하신 거 오늘 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빨리 캐치하세요.

뿡진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이 너무 쏟아지길래 맥진커피 뜨거운 물에 녹여서 우유에 넣은 후에 한 잔 거하게 드링킹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달아나는 느낌입니다. 집 밖은 다시 뜨거운 벌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낮엔 좀 덥네요. 그죠? 저도 에어컨을 좀 전에 켰어요. 낮에는 아직 켜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 잘 있어야겠습니다.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이창섭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고요. 인피니티의 추격자 장우혁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드려요. 좋은 오후 시간 이어가세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언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뭔가 여유로워요. 맨날 잠은 못 자지만 기분은 좋아요.

됐죠 뭐. 아차차 기도는 틈나는 대로 열땜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아프면 모두 함께 네, 기도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요새 만드는 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손에 잡히질 않아서 다 손을 놓고 있어서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설거지, 밥, 빨래 딱 진짜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방송 뭔가 손에 잡히질 않아요. 빨리 나의 생활로 돌아가야 할 텐데 마음 같지 않네요. 자,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중에 거미의 노래 흐르고 있고요. 이어서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나스롭기님 다녀가 주셨어요. 프로듀스 48의 내 거야. 걸스프레닛 999의 오버. 아일랜드2의 파이널 러브송 신청해 주셨고요. 터보엉화 시간에 이어 목요일에 밤에 했던 아이돌 오디션 걸그룹들 시그널송 올려봐요. 핑미는 그냥 뺐다고 해서 저는 핑미를 그냥 틀어봤어요. 목요일날 밤에 아이돌 오디션 걸그룹 뭐 하나요? 걸그룹 오디션 안 본지 너무 오래돼갖고 저 뭔가 색다르지 않은 이제 오디션 프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심사위원으로 진영이 나오면 말해주세요. 오늘도 힘내봐요. 내일은 쉬는 거죠 하셨는데, 예, 내일은 모임도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일단 타비님하고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일 쉽니다. 내일은 음악만 나갈 거예요. 우리 나스럽기님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뭐 할 말 안 해서 좋지 뭐. 자,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해봐요. 힘!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이 지금 4개 올라와 있네요. 더 많은 분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해져라님 다녀와 주셨어요. 쨈미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네, 대충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갖고 그냥 밥에 어느 날은 멸치 고추장 찍어 먹고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먹어요. 입맛이 영 돌아오질 않네요. 대량의 마늘 까기 작업이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요. 너무 힘들어서 갈아서 냉동시키는 작업은 내일 해야겠어요. 그냥 갈아놓은 거 사세요. 저희 집은 마늘을 많이 안 먹어서 굳이 뭐 저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마늘 넣으면 안 먹더라고요, 반찬을. 샤는 진짜. 아, 한잔하며 좀 쉬고 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그래도 집에서 하루 일상이 또 빠듯하죠, 나름.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도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곡 더 브릿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하슬의 어게인, 그리고 헌책방의 그 여름 밤 공기까지 준비해드리고 저는 제 선곡으로 올게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렸습니다. 행복해져라님, 나스럽게님, 정인이 엄마님, 꽁치님, 펠사마님, 이시안님, 꾸미남님, 네모네모난 침대에서 쉬고 계신가요? 시안님은 내일 통닭 한 마리 다 드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하늘호수 휴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자꾸 휴일을 만들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 휴가 기간이랑 겹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네, 직원들도 일하실 거고 그러니 다들 바쁘시고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여름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오스님도 제일 바쁘시고 네, 그래서 오스님도 간혹 아침에만 네, 우리 터보바 만들 때 간혹 네, 방송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도 두 번 잡혀있긴 합니다. 월요일까지 쉬죠. 우리 휴일이라 월요일까지 쭉 음악만 전해드리고 월요일은 제가 집에 있을 거라서 네, 여러분들께 네, 멘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돌님은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셔갖고 당분간 방송 못하실 것 같고 아마 당분간은 계속 방송이 좀 많이 비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네 번만 방송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흐르고 있는 곡 말고 힌밍의 그냥 좋았어 라는 곡까지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 흐르는 곡과 마지막 곡 얌얌한 사운드의 포카리 모먼트라는 곡을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악마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갖고 오늘 무슨 정신으로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거나 좀 그러면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래갖고 예민해져갖고 좀 그래요. 그래.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이나 쉬게 되겠지만 월요일은 집에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께 신청곡 또 사연 멘트 전해드려 올 거니까요. 그때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좀 긴 휴가 휴일 동안 잘 보내시고 그래도 날이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고 또 휴일 동안 비 소식도 있으니까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말복이라고 하니까 든든하게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고 또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쁜 하루 마무리하세요. 모두 고맙습니다.

네,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오픈곡이 바뀌었죠.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강렬한 메시지였잖아요. 저희 오픈곡이 제니퍼 로페즈의 곡이었다면 지금의 네 오픈곡은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메시지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붙잡고 울적할 때는 주변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힘을 내보자는 저의 마음가짐. 제가 좋아하는 곡들 내서 오픈곡을 사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다시 바꾸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노래도 계속 듣다 보면요. 중독될 겁니다. 네, 우리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도는 더워요. 더워도 힘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정서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피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연 소개해야 되는데 아들님이 퇴근하셨다 그래서 데리러 가야 돼요. 우리들의 퇴근할람 악마님, 저는 몸살라서 집입니다. 수액 맞고요. 약 먹으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편하게 누워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목이 컬컬해서 따끔따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약 하나 먹었더니

지금 괜찮아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필사모님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좀 쉬면서 빨리 쾌차하기 바랄게요. 우리 행복해전원님의 청곡 듣고 나오면서 사연도 조금 이따가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행복해지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님. 오늘은 마늘 까다가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아요. 저 마늘 그망한망 까다가 이틀 깠어요, 이틀. 온 집안에 마늘 냄새로 가득하네. 저희 작은 아들이 엄마 마늘 냄새나 이러면서 안 왔어요. 어제는 마늘 틀어놓고 방송 틀어놓고 왔다 갔다 저녁 준비하는데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왔는데 언제 PC를 껐는지 신청곡도 못 듣고요. 인사도 못 하고요. 나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죄송해요. 우리 행복해져라님 가신 줄도

왔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조기 퇴근 칼퇴하면 좋았는데 남편이 일찍 오면 제가 빨리 저녁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해져서 별로예요. 저녁을 먹고 오면 제일 베스트인데 새끼를 챙겨야 하니 힘들어요. 악마님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신랑 퇴근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뭐 여기저기 뭐 일하다 보면 막 6시 반, 7시, 또 약속 있으면 막 9시, 10시에도 오거든요. 아, 근데 어제는 저희 작은 아들이 밤 아빠를 계속 기다리면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잡으러 간다고 8마리, 9마리를 잡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어린이집까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풀어줘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알았대요.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은 따님이시죠? 자녀가 따님이라서 관심이 없으려나? 저희 아이들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특별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특별시에서 태어났는데 네, 아무래도 집이 여기다 보니까 시골 아이인데 곤충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그래서 한참 도롱뇽 이렇게 해오자고 그러더니 강아지 키우면 안 돼? 뭐 키우면 안 돼? 막 이러거든요.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안 돼. 키우려면 할아버지 가서 키워 그러거든요.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딸과 아들의 차이를 저는 보통 딸이 예쁜 짓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둘째 놈의 예쁜 짓을 하다 보니까 딸이 부러운지를 모르겠어요.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도 사시기가 아닌 게 어디예요? 제 동생은 사시기예요. 삼시기에 그저 감사하고 저는 일시기인가요? 저는 일식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거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은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주변에서도 하는데 제일 걱정이 저녁 챙기는 거겠죠. 그래도 일하고 오신 남편분 만난 걸로 해서 저녁 챙겨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꽁치님의 천국이었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녁밥 안 쳤습니다. 오늘은 저녁 걷기 운동을 안 가고요. 베이스관 파이프에 호일을 감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호일은 고구마만 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감아서 삼겹살 꼬먹고 그 안에 숯불로 꼬먹는 거 아니에요? 내구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악마님 즐겁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호일 하니까 고구마 감싸서 내 군고구마 만들어 먹는 금요일, 토요일을 기다려 봅니다. 우리 꽁치님,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근데 아래 지역은 좀 더운 것 같고 비 소식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아래 지역은 제주도 그쪽은 비 소식이 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우리 꽁치님, 네 걷기 운동 안 가고 배수관 파이프 어차피 땀은 흘려야 될 거. 열심히 흘려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꿀맛 같은 저녁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렸고요.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퇴근을 부르는 언니의 시간. 근데 난 퇴근이 없네요. 퇴근이 왜 없어요? 저녁 시간 일다 끝내놓고 아이가 잠든 시간부터 이제 퇴근 시간이에요. 눈뜰 때까지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에요. 근데 밤에 자기 때문에 날밤을 셀수 없고 잠깐이나마 아이 잠들고 나면 나 혼자만의 시간 뭐 1시간 뭐 2시간 좋아하는 거 하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래저래 아이 때문에 잠 설치는 건 똑같습니다. 1시간 늦게 잔다고 해서 아이가 새벽에 중간에 안 깨지는 않을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돌 가까워지면 풀잠 자지 않나요? 풀잠을 잘 거예요. 네, 우리 자기 엄마 그래도 신나게 언니랑 달려보아요. 그거 씽 해주셨는데 더워가지고 못 달리겠어요.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려고 합니다. 대화방도 한가하고 사연단이 지금 이제 두분 남아있네요. 이제 슬슬 여유 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에 인사 나누는 분들 한분한분 해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신 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추천해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도 끝까지, 신나게 놉시다.

또이 사람이 내일 하늘로서 또 러시 타임이죠. 휴가예요. 자, 기분들 휴가라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데 금요일이잖아요. 폭망을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하루 앞당겼네요. 우리 나스럽게님 안녕하세요. 엑소의 로또가 생각나네요. 한주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봐요. 맞아요. 오늘 이번 주에 가게 이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쉬네요. 그리고 주말 열심히 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도 일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2개월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게를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죽어놨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희 신랑이 제일 좋아합니다. 우와, 아이들 학원비 벌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보통 동생 가게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를 도와주러 가는 거라서 많은 알바비를 받지를 못해요. 달라고도 못해요. 왜냐면, 가져다 먹는 것도 많고, 거기서 먹는 것도 많고, 아이들한테 쓰는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 아이 학원비만, 벌 마음으로 이제 동생을 도와주었는데, 그걸 지금 1년은 안 됐고, 이제 반 됐나요? 이번 연도 1월부터였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알바비로 학원비를 냈었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학원비를 내는데, 눈이 막 도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같이 벌어야 되는데, 핑계다운 핑계로 시골은 시골인지라 제가 원하는 타임에 일하는 때도 없고 또 주변이 또 워낙 드세서 시골 아줌마들이 드세잖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싫고 집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스럽게 님도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폭망이 대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꿈속에서 막 들어온 것들이 엄청 막 나오던데. 좋은 일 있으려나? 우리 나스럽게 님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한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요? 29네. 레벨이 29니까, 이번 주 29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로또라. 그래, 기념 삼아서 로또는 선곡으로 하고 새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한우로스의 귀염둥이, 재롱둥이, 네, 우리 아연님이에요. 캬! 어제 쇠주를 안 먹었는데, 쇠주 먹는 소리네요. 캬! 오늘 먹을 거예요. 우리 악마입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부르시며 오후 4시에 오셨네요.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운동 치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일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요. 치료를 어찌 할지 상담받아봐야 할것 같아요. 계속 운동 치료를 받고 싶어서 싶은데 한 달에 네 번밖에 안 한다네요. 디스크 초기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네, 디스크 초기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저도 보통 가정 뭐 모두 다 보험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으로 안 가니까 똑같은 나이대에 만약에 암보험을 예를 든다?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인데요. 저는 2만 5천 원, 3만 원 한대요. 그 종양 막 요런 거 떼는 것도요. 왜? 병원을 안 가서 그런대요. 건강한 체질이래요. 근데 병원 가기가 겁나요. 괜히 가서 빨리 뭐 이번 모든 병은 조기 치료가 최우선이잖아요. 초기에 다 잡아야 되는데 괜히 그거 겁내서 치료 안 받다가 아프다고 그냥 넘기면 큰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몸에서 분명히 신호를 준대요. 평상시와 다르다. 내 느낌, 몸이 다르다고 느끼면 꼭 병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연님도 디스크 초기 잘 관리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힘내시고요. 젊은 아이가 디스크홀이란 디스크가 뭐예요? 디스크가 아유 관리 잘해요. 아셨죠? 네, 날씨가 흐려요. 비 소식 있던데 비는 안 오고 습하고 더워요. 주말에도 비 소식 있더라고요. 갑자기 반복해서 읽어주네. 우리 아연님 사연 소개하고 있는데 추티하려고 우리 나스럭개님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 나스럭개님 1분 있다 추티하고 조심해서 나가면 됩니다. 네, 소나기라도 세게 때려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소나기라도 세게 추티하고 도망가는 애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더위가 사그라지고요.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 주말에 비 와도 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놀러 가서 비 오는 것도 좋아요. 시원한 가을이 와서 가을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바바리 있게요. 가을 하면 왜 바바리가 생각나지? 설마 그 안에 메리아스만 입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언니.

남은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악마언니 해주셨는데. 아, 바바리 하니까 아이들도 가을에 바바리 많이 입히거든요. 입혔는데 그 둘이 세트로 색깔만 다르게 입혔었는데 안에다 메리야스 입고 팬티만 입혀놓고 바바리 입혀놓으니까 옷에 봉분 있어가지고 그 바바리를 열더라고요.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 네, 날씨가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습니다. 가을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아연님도 네, 가을을 기다리면서 디스크 치료 잘 받고,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낮에 더워요. 한두 시간 자다가 두 시간 넘어서요. 다시 배달하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네, 그러게요. 그래도 낮에 더운데,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시간 자는 것도 꿀잠을 자면 정말 피로가 싹 풀려요. 다시 배달하러 가는 게,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좀 더위가, 으스러지면, 아마 배달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아, 죄송합니다. 네, 시간 체크를 잘 못했나 봐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청해주신 새 곡, 연이어 전해드리고, 이제 좀 남은 시간은 선곡으로 해서 연이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 더운 날 고생이 참 많아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 즐거운 퇴근길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의 끝자락으로 와 있는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네, 쉬고 월요일까지 쉬네요. 휴가네요, 휴가. 네, 잘 보내셨다가 우리 화요일 날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도 꼭꼭 챙겨 드시고 행복한 시간들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푹 쉬었다가 화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일!

0: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1: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나 봐.
0: 너의 목소리

이제 곧 여름의 마지막 휴일이 시작됩니다. 휴가가 끝나면 다시 빠듯한 일상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새학기를 준비하고 어른들은 또 한 번 남은 반년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겠죠. 하지만 서두르기 전에 잠깐은 이 여름의 마지막 숨을 천천히 내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타비님. 오늘의 저는 마음 편함, 몸 불편입니다. 몸 불편은요, 지난주 4박 5일 놀고 와서 밀린 일 처리까지 무리하다가 결국엔 몸살이 났다는 거, 출근을 못했다는 거. 마음 편함은요, 수액 맞고 약 먹고 쉬다 보니 나아지는 제몸 상태를 보고 마음 편함과 안도감 갖고 있어요. 아휴. 피사마님, 병이 나셨군요. 원래 너무 신나게 놀고 나면 그 후폭풍이 좀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회복이 되고 계신 거죠? 바람난 이선생, 내 마음을 다해 데니스 프로젝트 끝났어. DP 수영 함께 해봤습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부터는 또 다시 좀 짧은 휴일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회복 못하신 피로 얼른 풀어버리시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5시 반쯤에 아들 밥 줘야 돼서 깨우고 의자에 앉히고서 주려고 하니까요.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있죠? 계속 울어서 치우고서 그냥 안아주니까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먹이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오후에 좀 일찍 좀 자지. 늦게 자놓고서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점심도 거의 안 먹었는데. 정인이 엄마님께서. 아이들 그 밥 먹는 시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졸린데 누가 깨우면 엄청 신경질 나잖아요. 아직 아이이다 보니까 이 잠투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런 지금 순간순간인데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직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먹여야 되는데 얘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걱정되거든요. 네, 아이도 물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도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에이핑크의 LUV, 나인 뮤지스의 드라마, 라붐의 아로아로,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요리상자, 그리움이 머무는 곳, 더대임, 겨우 살아, 유해준, 사랑했고 사랑한다.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집 보수 작업을 하고요, 또 다시 대기하고 있어요. 잠시 시간이 내서 사연 신청곡란을 다녀갑니다.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보내주신 복숭아 먹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배가 부르니까요. 기분이 좋네요. 행복이란 게 뭐 별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제 다음

신청곡 준비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구 동화구연가, 구 요리연구가, 현 옥수수 아가씨 옆구리 콕 사비님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오질 않을 어느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늦은 밥시 방송 오셨습니다. 애매한 시간, 저녁은 드셨는란가 모르겠네요. 한 며칠 선선했다가 다시 더위가 반짝.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난조여서 침대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놀고 출근해도 쌩쌩했는데 늙은 스물이라 몸뚱이가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비만 쫑긋 방송 잘 듣습니다. 부부하셨어요. 네, 수희님 힘드시죠? 더운 날 원래 네, 물도 많이 먹게 되고 지치고 그렇습니다. 이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그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하셨어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저희 동네 지금 29도거든요. 와, 이렇게 더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진 듯한 네, 그런 착각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루시의 그녀가 웃잖아. 아이콘의 그대 이름. 세븐틴, If You Leave Me. 수인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꽤나 고단한 하루죠. 걱정은 조금씩 커져만 가고. 수희님 신청곡은 왜 이렇게 다 좋은가요? 제 스타일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거소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 그러기엔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 살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날들, 이젠 놀고 먹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대놓고 로또를 구매해봅니다. 거송님께서 로또가 대박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로또가 한 번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돼야 먹고 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힘내보세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K-밀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음원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현 씨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K-밀의 내 사랑 내 곁에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나스럽게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NCTVC의 Miracle, 라이즈의 Hug,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NCT Dream의 Candy 주셨어요. 빠르게 같은 소속사 선배곡들 리메이크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외식하고 왔더니 졸리네요. 힘내봐요 하셨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하루의 그런 피로감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신청곡들 이어가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목요일 밤에는 그 온갖 피로들이 다 몰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푹 마음 놓고 쉬고 싶은데, 아 그쵸, 내일 또 출근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조금은 어중간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상민님께서 자전거 타고 바다 뚝방길 달려요 하셨거든요. 시원하니까 기분까지 좋네요 하셨는데요. 지금쯤이면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이 바로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일을 가지 않을 때, 집에서 아이들 뒤지작거리 할 때 그럴 때는 월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난 뒤에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근할 때는 월요일이 엄청 힘든 날이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피로가 몰리는 날이고, 토요일 근무가 없을 때는 금요일이 가장 달콤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요즘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이날은 좋았다가 이날은 힘들었다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주일을 힘들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들쭉날쭉 하신가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힘들었다가,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강약이 있는 것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따라 불렀는데요. 제가 알던 가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도 캐치하셨나요? 오, 왜? 왜 바꿨지?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라마를 끊겠대요. 아, 원래 그 가사가 아니었는데.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오늘 새벽인가요? 별똥별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별똥별을 보려고 캄캄한 밤에 옥상으로 올라가 본 적도 있고 또 건물들의 틈에서 어떻게든 보려고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고개를 기웃기웃 거렸던 때가 있었어요. 네모난 창문 안에서 아, 그래도 이 공간 안에 별똥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네, 별똥별이 떨어지면 그 사이에 꼭 소원을 빌어야지 했던 간절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 어차피 안 보일 거야. 괜히 갔다가 모기 물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그때의 그 순수함은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별똥별을 본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우를 보면서 어떤 소원들을 빌었을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꿈꾸던 일들, 여러분의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집을 나서서 걷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신호등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빨간 불이면 멈추고 또 초록 불이면 다시 걷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도 없는 길에서도 우리는 꼬박꼬박 신호를 기다립니다. 네, 참 이상하죠?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고 빨간 불이 길어지면 괜히 초조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하루도 이 신호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은 벌써 초록불일 때 왜 나만 아직 빨간불일까? 누군가는 앞서가고 또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호등에는 빨간불 다음에는 반드시 초록불이 옵니다. 네, 중요한 건 누구보다 빨리 건너가는 게 아니라 내 신호가 왔을 때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혹시 오늘 내가 정말 조금은 늦게 출발하고 또 너무 늦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아직 초록불이 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또 음악과 함께하면 초록불은 반드시 켜지기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더웠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만큼은 또 편안하게 또 시원하게 2시간의 데이트 출발해볼까요? 갈게요. 뮤직 큐.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으로서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일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일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인나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있나요? 부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건데요. 네, 어제는 제가 방송이 없었어요. 네, 화요일에 달려 했더니 또 오늘도 또 열심히 달리자고 하는데 제 컨디션이 달려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이 밤을 끝을 잡고요. 달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네, 신나는 곡, 네, 폼나게 달려. 바람난 이 선생. 널지언 파리 놀아줘요 슈퍼맨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컨디션은 저리 가버리고 달려봅시다. 달립니다.

힘들었는데 오늘 신청곡이 다 이렇게 템포 빠른 댄스 곡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꽃미남님에 이어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슬러시의 파랑, 따따블의 잘못된 만남 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 뒤에 바로 오신 분이 딱한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그래서 제가 살짝 네, 원곡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군주 크루의 Party Tonight. 네, 계속 이어지는 곡이었어요. 네, 잘 들었고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아침 저녁으론 날이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극한의 더위를 겪다 보니 이 정도면 감지덕지 천국입니다. 네, 그 대신 감기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기온 차이에 적응 못하시면서 말이죠. 못하시면 말이죠. 네, 오늘도 한울호수의 야경을 마음에 품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요. 이게 밤에는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바람이 너무 차서 오늘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요.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의 뒤를 바로 들어오신 헌병 출신님. 네, 다녀가 주셨네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청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잘 들으셨죠? 하늘호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악 신청하실 때는요, 한두 곡이나 세곡 정도 넉넉히 주시면 선곡하기가 조금 편할 수 있어요. 한곡 주시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멘탈이 탈탈 털리는 기분입니다. 아니 왜요? 네, 다운되어 있는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생각 없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고요. 네, 마치 속은요 말라 비틀어져 있고 껍데기만 있는 채로 생기 없이 가만히 버티고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뭐 이 왜 이럴까요? 막 나무 토막인 거예요? 한 걸음 더 천천히 더. 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오랜만에 집 보수 작업도 했습니다. 뭐 만족할 만한 하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많이 했는데 배가 고파지지가 않네요. 배가 고파지면요 라면 한 봉지 끓여 먹으려고요. 날씨가 미지근합니다. 네, 피로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방송은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니님 행복하고 기쁘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나무 토막 같은 이 몸으로 그나마 방송은 잘 듣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람 하나.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힐링타임, 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서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를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오랜만에 신청난 다녀갑니다. 아들이 오늘 점심, 저녁 다 안 드셔서 아침밥과 간식과 분유, 그리고 저녁 안 먹어서 분유 먹고 했네요. 네, 너무 안 먹긴 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잘 놀아서 한편으론 안심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니님과 달려볼까나 하셨는데 그래요. 1부에서도 계속 달렸어요. 또 2부도 달려보는 건가요? 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식사하다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아기들은 그게 더 정확하지요.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싫을 때는 안 먹어요. 그래도 잘 놀고 하면은 별 이상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가는 지금 잔다고 하는데 오늘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돌보는 게 하루 종일 막 쉴 새도 없이 너무 힘들죠. 그래요. 하늘호수 음악과 함께 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유일무이 나의 소울메이트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노래 하나 틀어놓고 다시 무더위가 반짝해지는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내일은 연장근무 예정이라 피로가 최고조로 달하겠지만요. 주말은 쉬는 날. 그래서 푹 기절하면 되는 거라서. 네, 24시간 바쁜 우리 누난 이번 주에는 뭐를 하시려나. 회사가 핫해져서요. 타 플랫폼에서 회의 겸 겸사겸사 임원분들이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크게 문제는 되는 건 없지만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도 따라 흔들려 네, 주말에 잠깐 비 예보가 있지만 워낙에 비가 안 오는 동네라 다시 더위가 왔을 때 그 난관을 어찌해야 할지. 네, 할 말은 또 많은데요. 사연이 산으로 갈까봐 남은 이야기는 손편지로. 네, 지금 손편지 쓰고 있나요? 연필로 꾹꾹꾹 눌러가면서. 그래요. 아무튼 늦은 시간이지만 늘 반가운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봅니다.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 오세요. 하트 꽁꽁꽁. 네, 저도 이번 주에는 굉장히 피곤한 하루여서 오늘 또 특히 더 피곤한 하루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목소리가 지금 계속 갈라지고 몸에는 좀 열까지 있어가지고 앉아있는 게 조금 힘들 정도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푹 쉬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3일 쉬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하고요. 우리 스위트님도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럽게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네, 피곤하네요. 아들 침대에 누워서 잘 들어요. 힘 하셨어요. 지금 잘까요? 졸까요? 음악 들을까요? 어디로 가? 네,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신 곡이 N의 가장자리, 켄의 10분이더라도 더 보려고까지 함께합니다.

0: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은지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말복이어서 오늘 미리 닭한 마리를 전복 200g 3개를 사와서 닭백숙 해 먹었습니다. 와우, 완전히 혼자 드셔도 굉장히 잘해 드시네요. 그쵸?
1: 계속 살아가도
0: 근데 저는 이 전복을 무슨 맛으로 먹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버터구이 해 먹으면 그래도 버터 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은 먹는데, 다른 거는 그닥. 네, 아무튼 뭐, 영양 보충에는 또 1인자니까 그래요.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인연이 남은 시간 잘 들어요 하셨는데, 저희는 또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이 닭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닭을 치킨을 뭐 하거나 뭐 사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 있는데 코코라고 걔랑 둘이 먹어요. 내일은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는. 네, 우리 은지님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 네, 일주일 후에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는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목소리로 다음 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수 24 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살짝 좀 후덥지근하다고 해야 되나요? 비 소식,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후덥지근하고 좀 그렇 하루를 저는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오셨죠? 예, 그럴 거라 믿고요.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잘 쉬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저희 한우로스와 함께 하시고요. 나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터문 올라갑니다.

아, 오랜만에 좀 조용한 노래로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재훈 목소리 너무 좋다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있으시면요, 좀 올려주세요. 제가 선곡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노래들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 사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선곡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방송 좋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방송으로 예,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은 댄스 아니 우발 라디오로 신청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저는 수요일 밤에 올 거예요. 다음 주는 19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거든요. 이번 주는 뭐 똑같아요. 금요일 밤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19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니까요. 조금 텀이 있죠? 예. 저는 뭐, 변함없이 뒹굴뒹굴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혜지와 채은빈이 부르는 미싱 유, 임지성, 그리고 정지웅이 부르는 커플, 이혜지, 이지훈, 천범석이 부르는 이 밤이 지나면,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예, 기다릴게요. 저도 기다려 주실 거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 있어요. 비 소식 있는 만큼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제가 그 다음 말은 점점점으로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한우로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요 오전에 또 물리치료 갔다가 오후에는 뭐 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점심으로는 돼지불고기랑 밥이랑 비벼 덮밥식으로 먹었고요. 오후에는 뭐 했더라? 장미 언니 방송도 듣고 악마 언니 방송도 듣고 그랬나 봐요. 저녁으로는 교회 친구랑 애들이랑 애들들이랑 룸메 언니랑 피자랑 치킨 시켜서 맛있게 냠냠한 건 안 비밀이요. 후식으로 던킨 도너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마신 건 더 안 비밀이요. 이제 내일 또 병원에 갈 텐데요. 운동 치료는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내일은 입원 치료 얘기를 해볼 건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 제 뱃살 힘을 드릴게요. 뱃살 힘을 드릴 테니까 예, 뱃살 힘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입원 치료가 되면 집 앞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안 되고 진단서를 끊어준다고 하면 한방 병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치료는 잘 받아야겠습니다. 언니 비가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 습하고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나 뵙겠네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언니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사랑합니다. 아연님 하트 꽁꽁꽁.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화요일날이 아니고 수요일날 여러분들 밤 11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주변에 이렇게 침 맞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 한동안은 팔이 너무 아팠어요. 팔꿈치 있는 데가. 그러더니

팔꿈치 있는 데가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무릎이 또 아픈 거예요. 아, 왜 이러지? 하면서 막 혼자 짜증도 냈다가 아, 병원을 가려고 하려니까 날도 덥고 귀찮고 이따 좀 시원해지면 가야지 하고 미루다 보니까 무릎이 어느 사이에 안 아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병원을 안 가게 되고 자꾸 모든 걸 자꾸 미루게 되는 습관이 자꾸 생기네요. 우리 아연님은 그러지 않죠? 항상 늘 부지런하고 또 항상 열심인 그리고 항상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아는 그런 분이죠? 저는 그렇지 못해요. 아무튼 우리 아연님 힘내시고요. 제 뱃살 힘으로 아자아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연님의 신청곡 박혜원의 3일 후 파니니 브런치의 사랑해 이젠 말할게 제이세라의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말복이네요. 예, 이제 9분 뒤면 말복이에요. 전 점심에 삼계탕이 예약되어 있는데 나니님은 어떤 걸 드실 건지 궁금하네요. 방송 듣는 분들도 말복에 만난 거 드시고 남은 더위도 화이팅입니다. 나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신청곡 올려보아요 하시면서 아주 신나고 신나는 노래들로 선곡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노래를 가지고 오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왠지 누군가는 볼빨간의 노래를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쳤거든요. 근데 작은 기적님께서 예, 이렇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 주셨네요. 제 예감이 딱 맞게끔 말이죠.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유피의 바다,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시스텔 러빙 유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삼계탕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일 식구들이 다 늦어요. 그래서 혼자 먹기는 뭐하고 지난번에 그 오리 들깨 탕인가?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아이들 먹을 때 국물만 살짝 먹어봤는데 그것도 뭐 괜찮고 집 앞에 있으니까 추어탕집도 있고 삼계탕집도 있고 오리탕집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간다면 혼자 가기는 좀 싫고 말이죠. 같이 가실 분 계세요?

라이브 들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현실판 곤장 맞았습니다요. 누구한테요? 어떤 분이 내 곤장을 뺏어가셨어요? 아, 그리고 어제는 못 와서 죄송합니다요. 대신 돌콩에 알콜 비타민 찍고 왔습니다요. 차마 제가 방송용으로는 말을 못하겠네요. 오늘은 행복님 수도로 전국에 빗뿌리는 중이라 물건장 대신 일반 맛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제가 썼어요. 멘트로는 참아 못하겠고 예, 썼습니다. 우리 돌콩님하고 김부장님 없으니까 예, 대화방이 확 죽었어요. 그래서 돌콩님하고 김부장님 빠지지 말아요. 둘 다 없으니까 하늘호수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예, 두 분 다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알코올과 함께 하든 곤장을 맡든 아니면 뭐 어디를 가든 하늘호수와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온시원의 이별의 출구 거미에 해줄 수 없는 일 10cm의 그라데이션까지 준비해드릴게요. 오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예, 우리 돌콩님 없으니까 김부장님 없으니까 예, 너무 재미없어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작은 기정님도 어제 안 오셨어요. 많이 서운했어요. 그 말 꼭 하고 싶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수해 때뭐 아니면 위급 상황일 때 물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일 때는 항상 물이 부족하기도 하니까 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물을 강원도에서 이걸 보관만 하다가 기간이 한달 정도 남으니까 정수시설로 다 갖고 가서 그거를 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말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할 때 그런 물이라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수시설에 뿌리면 결국에는 수돗물로 다시 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비좀 내려라, 비좀 내려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김 부장님은 휴가를 가셨는데 비만 구경하다 오셨대요.

가니까 동해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비만 구경하다. 우리는 비 구경도 못 하는데, 어우,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3일 동안 비만 구경하다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비가 안올 때는, 우리 김 부장님처럼 휴가를 가세요. 그러면 비를 또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비 소식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늘부터인가요? 소나기와 그리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얼만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비가 오면 또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지금은 비가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부장님의 신청곡 오랜만에 오셨어요. 태연의 만찬과 정은재 파도 시아의 스테이. 갈까요? 태연입니다. 만찬과 전해드릴게요. 김 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저희 아들 밥 좀 챙겨주고 왔더니 애말로 노래가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신청란에 행복하자 1님 다녀가셨어요. 남자 발라드 가수 곡들로 청해봐요. 수요일에 오신다고요? 어째 일이 길어요. 눈물이 콸콸 쏟아지겠네요. 그래도 휴식은 필요하니까 잘 쉬다가 그때 만나요. 그때까지 잘 견디고 있을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만나고 나면 예, 저는 수요일 날 옵니다. 수요일 날까지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잘 쉬다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디셈버의 눈부신 눈물, 그리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남자답게 라는 곡까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편한 밤 되시길.

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이죠.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김종국의 한 남자, 자두의 김밥, 이렇게 두 곡 담아주셨어요. 예, 우리 체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안 보는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자두의 김밥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죠? 예,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었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0: 행운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
1: 모든 게 어색해.

바보처럼 반복 That's what I always do Such a pain is beautiful yeah. The same as you 희망은 실망으로 소망은 절망으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